0: 야물.
1: 몸에 넣지.
2: 바다는 내게 니어빌도에. 너가 내게 니셈라다 밤밤에. 게 니셈라다 밤밤에. 모노가 말씀을 부케니 숨을 아토 쟤네. 게니 숨을. 모노가 말씀을 부케니 숨을. 아야.